0: 지원이 더 영향이 되고 있습니다.
1: I'll take care of the reckless also with it.
2: Copy.